0: 와라고 긴급은 하겠습니다. 카도쇼다, 카도쇼다, 냉겨자 타당했다.
1: 연출가 어서 스르르다. 我々の 생각 속도 나라. 연말 마대니 고난의 신수지와 이나고 나온 다로가. 하!
0: 와우.
2: 허가 곳에서. 여기 타주세마. 허가 곳에서 무라인의 주저하는 그 오사. 신수지가 누구다? 헤헤. 언니 화나. 新子君看见了没？没。这个村子叫什么名字？嗯，
3: 狮子口。村子里的人呢？好了。
2: 再说，新子君的应该木拉都应该。

0: 임스티와.
1: 잖아, 누가나, 누가 유스티와. 하도 가사나 허바.
0: 이건 호시 되는 장시야. 언제 허거 장시 맞스티야.
1: 펑구나, 펑우무스티야.
0: 이따 사 새끼스카요 버섯이야. 농지로 죄당이 허자 장시. 사번 이주 당은 니자자.
1: 장시.
0: 보다, 버섯 지수 러버신. 니가 군에 군 지수로 양아.
1: 我辅导，我都要饿死你，好吧？来，拖一阵，放。
0: 再等两天嘛。我讲个日本人在保安啊，当兵的现在在跑脱了，投降了。哎，马上日本人滚远进来以后，阿拉好日子就来了。侬会唱戏，我会讲日文，阿拉都不机会啊。
1: 日本人当着锅，为侬中国人当人磕的。
0: 会的呀，伊拉跟我一道客客气气啊，还帮我点心嘞。
1: 干嘛？打断你这个老母小了，要客客气气的。
0: 侬要吃就吃，好吧？
1: 哎，你不要怂，我一个点，好吧？
0: 包龙套么？就啥了？
1: 这个龙套，龙套不是伊的啊？侬还现在谈干系啊？你是老粗啊是？
0: 阿拉十几个翻译，莫名其妙被人家弄死了一半，我又不吓老总，不吓日本人啊，为了就吓中国人。
2: 是你啊？怎么称呼啊？
3: 苏柳昌，一区二组一二一三号邮差。
4: 万一被发现了怎么办？
5: 下关的水路还没断，你们也赶紧跑吧。
2: 两个孩子这么小，我拖家带口的怎么跑啊？
6: 拖家带口的多了。哎呀，
2: 几米

0: 내가 와도 고다. 그러지 마도. 언나와 스킨십 가자.
1: 이도군, 하나씩가 와가려 났디다나. 왜 가세? 너희 따라와.
2: 어이 언나.
3: 와만!
4: 어디 오라?
0: 해군. 오해미고 다시.
4: 원래 동무다지.
5: 사마와 이누다.
0: 니마. 카이너가 쇼진이 감미쓰이다 무거이다.
6: 내가 살다. 거래가 문어놈 소유 문어야.
2: 언나 왜? 그래. 어 힘든데 걷잖아. 근데 언나.
7: 新年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。
8: これからもずっとお供させていただきます。
0: どこだ、俺の願いはどこだ。ダイナーディーペン

0: 如果明天正午我还没回来，便是凶多吉少。是非之地不可久留，你一定要走，不可不走。如果你不走，谁继承我的衣钵？谁为我敬佛、礼佛、传佛？你说、我说、他说都是佛说。如果无佛，将暗无天日，天昏地暗。 这么多年，你仗着有不少小聪明，从来不用功。我这一走，怎么放心呢？这样吧，趁着现在还有时间，不如我把佛经的几部经典再给你复习一遍。下面开始，《金刚经》第一品法会音由分，如是我闻。
1: 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
0: 因为永远唠唠叨叨的师父只有一件事上异常果断，那就是不许任何人踏进藏经阁。